0: 빵짱 예민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 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 있어 칼로워커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이 먹어 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.
2: 초이 pa mahal ko ng kape, Choy?
3: Ano nga kape? 3-in-1?
2: Ay, hindi ako na, Choy, ah! Ang kinang life niya, subong niya, stick to one!

0: 빵짱 예리죠.
1: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의 제스콘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스마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 무필요한 임포된 료판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이 망가 말라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초이 may katol ka na, Choy, para sa langaw?
3: Ay, day! Daw saan lamok mo lang ang katol, day?
2: Choy, amigo ko, abi, sa sobra ka sweet. Pati iban nga bayi, nagatapik sa iya, daw mga langaw!
4: Easy as 1, 2, 3.
5: Para lamang ABC.
6: All hits, one after the other. Pwedeng pwede. Dahil there's more sa gabi.